자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달달여 아오 야 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야 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반부담 쳐서 어리렁 추렁 청달다려 가오 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잡고 재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도